함께하는 음악 여행.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면 정말 고마운 순간. 바로 피곤하게 하루를 보내고 집에 왔을 때 깨끗하게 빨아서 가지런하게 개어진 옷가지들이 침대 위에 놓여 있고요. 욕실 선반에는 언제나 뽀송뽀송한 수건들이 있을 때입니다. 빨래를 세탁기에 돌리고 촉촉한 옷가지들을 보면은 탁탁탁 털어서 건조대에 널고요. 잘 마른 빨래를 다시 이쁘게 차곡차곡 개는 과정이 가족들을 위하는 정성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혼자 살아보면은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은 세상에는 원래부터 당연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 봐주시는 엄마도 당연한 건 아닙니다. 내가 못하는 일 거들어주는 동료들도 당연한 게 아니니까 매사 겸손하고 감사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뭐든 자꾸 당연하다고 생각하다 보면은 사람이 좀 뻔뻔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좀 대접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수이고 나이가 어리니까 이해해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리광입니다. 많은 배려를 받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람도 좋고 햇살도 좋고 뽀송뽀송한 빨래가 잘 마를 것 같은 토요일 음악여행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음악여행의 최민아입니다. 오늘의 첫 곡입니다.

남의 좋은 점을 보는 것이 노래 배품입니다. 환하게 미소 짓는 것이 얼굴의 배품입니다. 사랑스런 말소리가 입의 배품입니다. 자기를 낮추어 인사함이 몸의 배품입니다. 곱고 착한 마음씀이 마음의 배품이니 베풀 것이 없어서 베풀지 못함이 아니라 베풀려는 마음이 고갈되어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배품은 참 역설적인 것입니다. 남에게 베풀수록 줄지 않고 더 많아집니다. 내가 여유로워야 남에게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풀어 주다 보면은 생기는 게 풍요로움입니다. 베품을 실천하다 보면은 마음의 행복과 평화는 물론 따뜻함과 주변의 관계 회복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 없는 풍요로움을 맛봅니다.

음악여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리설련 가수의 벽꽃 타령 듣고 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활동량은 줄고 앉아있는 시간은 늘어나기 쉽습니다. 여기에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식사, 과도한 카페인 섭취 같은 습관까지 더해지면 건강에 부담이 커질 수가 있는데요. 평소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행동들도 반복되면 중년 건강을 서서히 악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습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나치게 오래 앉아있는 생활입니다. 장시간 앉아 지내는 습관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비만이나 당뇨병,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여줍니다. 오랫동안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집중력과 피로감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운동을 따로 하지 못하더라도 틈틈이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이고 또 걷는 시간을 늘리면서 앉아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수면 부족 상태입니다. 잠이 부족한 상태가 계속되면 몸의 회복 기능이 떨어지면서 혈압 상승이나 면역 기능 저하, 그리고 체중 증가, 우울감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서 낮 동안 집중력과 업무 효율도 감소하기 쉬우므로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카페인 음료와 술을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빠른 식사 속도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식사를 급하게 해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빨리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과식하기 쉽고 소화기관에도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를 할 때는 오래 천천히 씹어야 소화가 잘 이루어지고 또 과식을 방지하면서 체중 관리에도 이롭습니다. 또 하루 종일 전자기 화면을 보기인데요. 현대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디지털 기기와 함께 보내는데요. 장기간 이렇게 화면을 보면 눈이 피로하고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시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스크린을 응시할 때는 약 20분마다 2분 내지 3분 눈을 쉬게 해야 합니다. 또 구부정한 자세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기인데요. 고개를 숙인 뒤 스마트폰을 오래 보면 목과 어깨에 큰 부담이 가해집니다. 잘못된 자세가 반복되면 목 통증이나 어깨 결림, 자세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폰은 가능한 눈높이에서 좀 멀리하고 허리를 펴고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 시간에 한 번씩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상 직후 커피 마시기인데요. 기상 직후 커피부터 마시는 사람은 많지만 아침에는 수분 보충이 우선입니다. 잠자는 동안 몸에서는 수분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시면 수분 부족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아침에는 먼저 물을 충분히 마신 뒤 커피를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칫솔 위생 상태 불량인데요. 칫솔을 오래 사용하거나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세균이 번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변기 가까이에 두면 변기 사용 중 미세입자가 칫솔을 오염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칫솔은 사용 후 잘 건조시키고 3개월에서 4개월에 한 번씩 교체해야 합니다.

기적은 특별한 게 아니라 아무 일 없이 하루를 보냈다면 그것이 기적입니다. 행운도 특별한 게 아닙니다. 아픈 데 없이 잘 살고 있다면 그것이 행운입니다. 축복도 특별한 게 아닙니다. 무탈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게 그것이 축복입니다. 행복도 특별한 게 아닙니다. 좋아하는 이웃과 웃고 지내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세월은 노력한 만큼 잘 살게 되고 사랑하는 만큼 아름다워지며 가슴을 여는 만큼 풍족해지고 참는 만큼 성숙해집니다. 아름다운 모습은 눈에 남고 멋진 말은 귀에 남지만 따뜻한 배려는 가슴에 남는다고 합니다. 조금 부족해도 감사하며 살아가면 기쁨이 되고 조금 모자라도 만족하며 살아가면 고마움이 되고 조금 서운해도 무탈하게 살아가면 행복이 됩니다. 멀리 있어도 마음이 있으면 가까운 사람이고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먼 사람이니 사람과 사람 사이는 거리가 아니고 마음입니다. 계절에 관계없이 항상 피는 꽃은 웃음꽃이라고 합니다. 내 언제나 웃음꽃

같이 활짝 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주말도 웃음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김선희 가수의 해피를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성책방의 전명입니다. 감성책방 오늘 시간에는 단편소설 최고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0: 출근해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막 들려는 찰나 펀이 울렸다. 매번 내가 꼭 커피를 마시려는 순간이면 누군가 전화를 걸어온다는 게참 신기하기도 했다. 펀을 열어보던 나는 저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다. 또 너야, 김혜연? 김혜연. 그는 언니가 가슴으로 나온 귀하디 귀한 딸이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큰 언니가 6번의 유산 끝에 얻은 천금보다 귀한 아이였다.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 가문의 보물 1호가 되었던 특별한 아이. 그 아이가 어느새 서른이 눈앞이니 벌써 30년 전의 일이다. 웬일이야, 아침부터? 웬일은 무슨? 보고 싶어 전화했지롱. 우리 며칠 전에도 봤잖아. 나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다. 이모,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건 아니지? 그게, 헌데 할 말이 없으면 끊어. 나 일해야 돼. 잠깐만, 나할 말이 있어요.
1: 할 말이라니?
0: 전화로 하긴 그렇고요. 우리 만나요.
1: 만나긴 뭘 만나. 그냥 해, 지금.
0: 진짜 중요한 얘기라서 그래요. 제발 만나주세요. 네?
2: 나는 커피를 마시다 말고 폰을 열어봤다. 이제 막 8시가 가까워오고 있었다. 그의 하루 일정을 나는 손금 보듯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언니랑 한 아파트에서 산 세월이 저그만치 5년이었다. 이 시간은 밤샘을 한 그가 조찬도 걸은 채 실컷 자고 있어야 할 시간이다. 헌데 그는 깨어있고 내게 전화를 걸어왔으니 뭔 일이 있긴 있는 모양이었다.
1: 너한테 진짜 중요한 얘기가 있을 리 없잖아. 혹시 취직이 된건 아니지?
0: 당연히 아니죠.
1: 그럼 뭐야? 너한테 지금 취직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다고?
2: 나는 진짜 폰을 꺼버리고 싶은 걸 겨우 참고 있었다.
0: 이모, 나 남자 생겼어요.
2: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1: 너 금방 뭘 했어?
0: 난 남자친구 생겼다고요. 갑자기 결혼을 하고 싶어졌어요.
1: 뭐? 갑자기 결혼을 하고 싶어졌어?
0: 네, 진심이에요.
1: 참, 너 진심이 뭔지 알아? 진심 좋아하고 있네.
2: 대놓고 찔러대는 내 빈정거림에 본 저편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나는 갑자기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제대로 된 연애 한번 못해본 애가 결혼을 하고 싶어졌다니, 이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1: 안 돼. 왜? 이모는 그 사람 얼굴도 못 봤잖아요. 헌데 왜 반대부터 해요? 글쎄,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야.
0: 흥, 우리 엄마보다 이모가 더 무섭네.
1: 그래. 그래서 너도 나한테 먼저 고백한 거 아니야?
0: 와, 신기해. 심리 치료사 다워요, 이모.
1: 야, 됐고, 우리 만나자. 점심때 전에 만났던 낮은 카페에서 봐.
0: 콜?
2: 점심때 낮은 카페에서 만난 혜연이는 멀쩡했다. 자기 친구가 요즘 갑자기 결혼을 하고 싶다고 문자가 와서 그냥 그걸 자기 일처럼 고백해서 내 반응을 보고 싶었다고 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나는 혜연이가 갑자기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했었다. 요즘 이 30대처럼 불안한 삶을 사는 세대는 없는 듯 했다. 심리치료사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상담받는 게이 또래들이었다. 뭐 하나 확실한 게 없는 삶 자체에 끝없이 흔들리고 방황하는 그들이 떠안고 있는 고민을 내딸 서연이도, 언니의 딸 혜연이도 똑같이 겪고 있는 듯 했다. 그날 오후 회사에 돌아와서도 나는 한동안 혜연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혜연이를 보고 있으면 자꾸 2년 전의 일이 떠올랐다. 2년 전 언니와 형부의 갑작스런 이혼도 우리에겐 쓰나미 같은 엄청난 충격이었다. 진중하고 언니한테 각별했던 형부한테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는 걸 알았을 땐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날은 주말이었다. 막 세탁기를 돌리려고 세면실로 향하던 언니는 갑작스런 노크 소리에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었다. 헌데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여자였다. 여자의 직감으로 그 여자의 풀려있는 배를 보고 의아해하던 그는 문득 층계 저편에서 어정쩡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한 사람을 보았다. 남편이었다. 지금 이 상황이 뭔지 언니는 짐작할 수 없었다. 허나 소파에 앉아 남편이 돌려주는 얘기는 언니의 예상과 빗나갔다. 남편에게 여자가 있었다. 그리고 자기보다 13살이나 어린 그녀가 남산만한 배를 끌어안고 자기를 찾아왔다. 이리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 이 어이없고 당황한 상황에 그에겐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벅차고 버거웠다.
3: 여보, 당신은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지만 이 여잔 나 없인 못 살아. 살 수가 없어.
2: 언니는 놀란 가슴을 가까스로 누르며 담담하게 남편을 바라보았다. 나도 당신 없이 못 살아. 우리에겐 혜윤이도 있어. 혜윤이가 우리한테 어떤 딸인지 당신도 알잖아. 나도 혜연이도 당신 없인 안 돼. 당신 우리 혜연이를 버리고 살 수 있어?
3: 내가 당신이랑 혜연이한텐 평생 죄인인 거 알아. 나도 일이 이 지경이 될 줄은 몰랐어. 결국 고민 끝에 저 여린 여자를 버릴 수 없단 걸 알았어.
2: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언니는 남편이 원망스러웠다. 살아오는 동안 단 한 번도 얼굴을 붉히며 싸운 적이 없는 부부인데 헤어진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늘이 두 조각 난다고 해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3: 당신은 강한 여자잖아. 우리 혜연이도 이젠 대학을 나왔고 성인이야. 내가 아빠의 도리는 다 할게. 우리 딸 시집 갈 때 아빠로서 최선을 다할게.
2: 뭐? 최선을 다해? 아빠의 최선이 뭔지 당신이 알아? 우리 딸이 바라는 건 아빠가 자기 옆에 있어주는 거라는 걸 왜 몰라? 당신 정말 나쁜 사람이야. 어린 처녀한테 빠져 가족을 버린 아빠를 우리 딸이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런 말들이 목구멍 안에서만 맴돌았다. 언니는 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이렇게 멍하게 남편을 보낼 순 없었다. 나도 저 여자처럼 강하지 않다고, 그러니 제발 나랑 우리 혜연이를 떠나지 말라고 애원하고 싶었다. 헌데 소파에 앉아있는 것마저도 힘들었고 위태로워 보이는 그녀의 잔뜩 불어난 배에 자꾸 시선이 갔다. 언니는 남편이랑 그녀가 언제 집을 나갔는지 몰랐다. 정신이 들었을 땐 자신이 소파 위에 누워있다는 걸 발견했다. 그새 잠이 든 것이다. 그는 이 모든 게 꿈일 거라고 생각했다. 가끔 불면증에 잠을 잘 못 자면 안 좋은 꿈이 찾아오곤 했었는데 이번 꿈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는 서둘러 폰을 꺼내들었다. 남편의 폰으로 전화를 해봤지만 꺼져 있었다.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느낀 언니는 벌떡 일어나 옷을 입기 시작했다. 그날 형부의 전화를 받자마자 집으로 달려온 나는 아파트 앞 작은 공원의 그네에 앉아있는 언니를 발견했다. 한 방에 무너져 버린 터덜터덜한 모습이었다. 남편이 그 여자의 손을 잡고 나가는 걸 보는데 억장이 무너지더라. 언니의 가슴 속 깊은 곳에 머물러 있는 큰 슬픔을 말해주기라도 하듯 그 크고 동그란 두 눈에서 눈물이 샘처럼 흘러내렸다. 평소에 덤덤하듯 무심한 듯 새로운 언니였다. 그런 언니가 다소 답답했지만 그런 대로 진중하고 고지식한 형부를 만나 무탈하게 잘 살아서 얼마나 다행스러웠던가. 언니는 형부랑 부부로 산 세월이 저그만치 수십 년이다. 순한 양처럼 불평 한 번 안 부리고 형부만 믿고 의지했던 언니였는데 이런 배신을 당하고 과연 괜찮을까 싶었다. 나는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없고 화가 났다. 이 세상 남자들이 다 바람을 피운다 해도 형부는 아닌 줄 알았다. 너무 착하고 고지식해서 평생 언니만 믿고 사는 형부일 거라는 우리의 예상을, 우리 가족의 절대적인 믿음과 오랜 신뢰를 이렇게 허망

하게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어떻게 여자의 마음을 갈 때라고 하더니 참으로 알 수 없는 게 남자의 마음이었다. 내 마음이 이런데 언니의 마음은 어떨까 싶어 또 한 번 가슴이 먹먹해졌다. 나는 멍 때리고 앉아있는 언니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언니, 다 괜찮아질 거야. 기운 내. 알았지? 언니는 잠자코 있었다. 나는 그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랐다. 혜연이, 언니 딸 혜연이한테는 아직 비밀로 하자. 응? 다 내 탓이야. 내가 부족해서. 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고 다시 눈가에 이슬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게 왜 언니 탓이야? 언니도 나도 형부에 대해 몰랐던 거 있었어. 너 형부 뭐라 하지 마.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허나 형부는 우릴 속였어. 형부가 조식을 했던 건 알고 있었어? 나는 뻔한 걸 물었다. 그걸 언니가 알 리 없었다. 언니의 놀란 시선이 그 사실이 금시 초무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도 얼마 전에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형부의 또 다른 얼굴이 있었단 말이지. 언니의 손을 잡고 나는 내가 들은 형부에 관한 이야기를 천천히 언니한테 들려주었다. 형부한텐 조식을 하는 한 친구가 있었다. 그를 통해 그녀를 알게 되었고 조식이 뭔지 모르던 형부가 그녀의 덕분에 난생 처음 꽤 큰 돈을 벌었던 게 확인이 됐다. 한 번 두 번 빠져들면 들수록 점점 손이 커져 나중에 그녀의 돈까지 빌려 조식을 했다가 그마저 망해서 절망에 빠져있을 때 그녀가 제안을 하나 해왔다. 형부가 그녀한테 빌린 돈이 무려 100만 원이었다. 100만 원. 그 엄청난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대신 자기랑 결혼하는 걸 전제로 하자고 했다. 형부는 언니를 사랑했다.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말 힘들게 얻은 소중한 딸 혜연이가 그에겐 전부였다. 그녀의 제안에 형부는 어이없어 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제안이라 그저 농담이다 받아들이는 형부한테 그녀는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다고 했다. 형부는 믿지 않았다. 허나 당장 그 엄청난 돈을 갚을 길도 없어 우왕좌왕했다. 그는 이 엄청난 사고를 전혀 알지 못하는 아내에 대한 미안함, 그 큰 빚이 짓누르는 위압감에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단다. 그 빚을 떠안고 사느니 차라리 홀로 죗값을 치르는 게 아내나 딸을 위한 길이었다. 고민 끝에 결국 그는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다. 그리고 한 달이 막 지나던 어느 날, 그는 그녀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청천벽력이었다. 놀라긴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단 한 번 그녀를 품었을 뿐인데 임신이라니. 그녀의 임신은 언젠가는 사랑하는 아내와 딸한테 돌아가려 했던 형부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냈다. 임신을 빌미로 그녀는 아예 마음을 굳힌 듯 했다. 외국에서 일하는 부모한테 잠시 비밀에 붙이고 형부와의 동거를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고 배가 남산만해졌을 때 그녀는 형부를 앞세우고 언니네 집을 찾아와 언니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이다. 나는 단정짓듯 말했다. 형부의 그 빚 때문에 같이 산다고 해도 평생 행복할 수 없다고. 이혼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차라리 잘된 거라고 언니는 고개를 떨구고 한시경이나 아무 말도 없었다. 나는 축 처진 언니의 어깨를 가만히 끌어안았다. 언니는 어깨를 들썩이기 시작했다. 그런 언니의 슬픔이 내게로 전해졌다. 나는 알 것 같았다.

언니가 힘들어하는 건 남편의 배신이 아니라는 걸.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바보같이 아무것도 몰랐던 자신이 언니는 너무 슬프고 가슴이 아픈 것이리라. 다 지난 얘기지만 나는 언니 부부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내 예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두 사람이었다. 내 눈에는 두 사람만큼 잘 어울리고 금슬 좋은 부부가 이 세상엔 없었다. 허나 그들은 결국 헤어져 남이 되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이별한 뒤채한 달도 안 되어 형부가 그녀랑 결혼식을 올렸다. 뭐가 그리 바빴을까? 어차피 여자가 임신을 했으니 결혼은 시간 문제였겠지. 헌데 왜 그렇게 서둘러서 언니의 가슴에 또한번 비수를 꽂아야 했을까? 나는 친오빠처럼 믿고 의지했던 든든한 형부가 이제 남이 됐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리고 형부가 그렇게 서둘러 결혼에 올인할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다. 이건 해도 해도 너무했다. 형부가 이 정도 형편없고 이기적인 남자였다니. 세상에 이런 배신은 없다고 생각하니 언니가 너무 가엽고 안쓰러웠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 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한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방송. 12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 8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